시와 음악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시, 감동이 있는 따뜻한 글들, 듣고 싶어 하시는 노래들,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다양한 이야기들로 꾸며가도록 하겠습니다. 시와 음악 본 방송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고 그 후에는 토요일 밤 8시 30분 그리고 월요일 새벽 5시에도 재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. 또 프리 FM 89 웹사이트와 팟캐스트에서 방송을 다시 듣거나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맹물, 장일순. 하긴 물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좋은 물은 무미한 맹물이지요. 아무 맛도 없는 게 맹물이지. 맹물은 날마다 먹어도 괜찮습니다. 꿀물은 달지만 그렇게 마실 수가 없지요. 그런데 우리는 가끔 먹는 것을 귀하다 하고 매일 먹는 것은 별로 귀한 줄 모르거든요.

전봉건. 나는 물이라는 말을 사랑합니다. 웅덩이라는 말을 사랑하고 개울이라는 말을 사랑합니다. 강이라는 말도 사랑하고 바다라는 말도 사랑합니다. 또 있습니다. 이슬이라는 말입니다. 3월 어느 날, 4월 어느 날, 혹은 5월 어느 날, 꽃잎이나 풀잎에 맺히는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작은 물, 가장 여리고 약한 물, 가장 맑은 물을 이름인 이 말과 만날 때면 내게서도 물 기운이 돌다가 여위고 마른 살갗 저리고 떨리다가 오, 내게서도 물방울이 방울이 번지어 나옵니다. 그것은 눈물이라는 물입니다.

물 이형기 실눈을 뜨고 살며시 대지에 스민다. 스며선 뿔뿔이 흩어지는 물. 네덜란드의 죽으로도 가고 백두산 천지로도 기어오른다. 마나과의 지진터 그 폐허를 찾아가서는 늙은 겨울에 해진 구두 밑창을 적시는 물도 있다. 그러나 어떤 한 줄기는 엉뚱하게 내 혈관 속으로 기어든다. 겨운에 검게 응어리진 피를 풀자는 뜻인가? 그래서 나를 슬픔을 다는 저울침의 눈금처럼 파들거리게 하자는 뜻인가? 쳐다보면 뿌연 하늘, 하늘에도 벌써 물 한 줄기 스며들었구나.

물맛 김종재. 절집에 놀러 갔다가 주인이 잠시 출가한 사이에 어찌나 목이 마르던지 물 한 바가지 훔쳐 먹는데 그 맛이 기막히더라.